0: 그래서 이 즉생 우리란 이 즉생
1: C'est Nico qui passe dans ta radio, la musique en stéréo.